0: 해야 돼.
1: 까마가 들어오는 까마 해야 돼.
0: 까오펠라.
1: 어제 자랑 사고 말했어. 아니야 세리 인터넷 보강 하고 고마.
0: 나도.
1: 내리와 봐봐오. 그래 인터넷 물 다우려 주사야 무거운 자 잡아 잡아 빌라 뭐 오늘 내. 대부기 대지야 대지래라. 그래 인터넷 우주 파리 비자나 가는 예를 무총을 날에 내 호흡이 내가 내강 그 호흡 들기 신체호. 영 호는 따다 그영 호는 가서 타네 그영 호는 가르길래 나올때 저자는 그영 호는 호석이로 가라프 그영 호는 나한테 어떻게 하니 그영 멤버들에게 사실 이래저런 네스파냐 부엉크 그영 따다 만자고 그걸 야매는데 혼자가 호다 제가 호텔 들여가지고